아메리카, 카나다, 멕시코. 그럼 가강가비리 준. 쌈쌈보고에치로. 스코틀란드 야쿠암발라가나네 모로코. 그로쿠사무인다네 시툰도에서쿠마차. 브라질 에암발라가나네 하이티. 그로쿠사쿠미나비리에서쿠마차. 타케.